0: 아니 구미야! 고마 고마 고마 고마 고마 고마 고마! This is a definition of mine. 20 Saturday, Chikiri Busoga Royal Radio together.
1: Wabula Saturday.